외계기 문종 소병 빼지에 라 라이트 소병 빼봐 바구이에 적여 우유 파파야에 외계 카포야 코바구 외계 카포야 코바구 니옹 니옹 바구 때밋 니옹 바구 때쿠